20강 저렇게 많대 20강은요 이방가 아 가시 이 시기가 다른 걸 가있다가 내금 그만 가있다 아가가 그만 좀 구하겠다기 아기기 그렇게 구하겠다.